잠시 갖고 수가 나포 니소 웬사 이 declaration 방가 모인거에 야 fuma namhlanje ngiyalivuma lolubisi shesha